0: 지르는 겁니까? 저희 집안은 몇 대째 대구에 살고 있어서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1: 야, 너 소소 어디야?
0: 옥강도 경비대입니다.
2: 옥강도 경비대. 어쩐지 이렇게 말랐다 했어. 지방 부대는 음식이 제대로 안 나와?
0: 고기를 자주 못 먹을 뿐이지 괜찮습니다.
1: 어, 같은 체형이도 근육이 들 수 있어? 야, 적을 때려놓을 수는 있겠나?
0: 어? 뒤에 따라오는 부대도 우리 사람입니까? 대현님! 대현님 죄송합니다.
1: 묻는 말에 나 대답하지 못하냐?
0: 죄송합니다.
3: 좋네, 좋네.

0: 너 괜찮아?
1: 아니요, 같은 놈.
0: 초이, Let's go.
1: 동네, 동네. 이거 뭐가냐?
2: 우와.
1: 살 좀 지게 해줄게.
2: 감사합니다. 여자친구분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한번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1: 됐어. 나 간다.
2: 안녕히 가십시오.
3: 아이고. 제사장님, 제 2소대 임무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4: 왜 이제서야 온 거야? 무슨 일 생긴 줄 알고 걱정이잖아.
3: 오늘 홍성리를 정리하고 시간이 남길래 신우동도 정리 마쳤습니다. 내일 옥강이만 정리하면 끝입니다.
4: 정리성은 어때?
3: 두 마을에서 빨갱이를 모두 17명 처단했습니다. 더 이상 감히 빨치산과 연락할 주민은 없을 겁니다.
4: 잘했어. 듣기로는 옥강이 주민들은 전부 다 북괴 지지자들이라고 하는데.
3: 네,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4: 그럼 마을 정체를 쓸어버려야 할지도 모르겠군. 내일은 내가 대원들을 데리고 옥강리에 갈 테니까 자네 잘 쉬도록 해.
3: 네, 알겠습니다.

0: 에이 태구.
1: 네.
0: 저기 몰래 숨어들었다고 선부에서 그러던데 이상한 거 없었어?
1: 없습니다.
0: 침투를 막기 위해 암구호를 박았어.
2: 가자, 진흥궐. 그래, 知道让回来报告。
3: 前面发现一个美军驻地，我们要侦查一下。你这样来得及，走去看看。
2: 好，
3: 穆连长，你带着部队继续前进，到前面隐蔽处等待。
2: 是，
3: 待命。
2: 这边科长。

0: 암고
1: 하다 회담
0: 양파 어디 소속입니까?
1: 미군 수색대입니다. 우리 조원님께서 여기 보조선을 통과한 부대가 있었는지 묻고 있습니다.
0: 있었습니다. 대략 수십 명 정도의 인원이었습니다.
1: 진학한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0: 제가 교대하자마자였으니 아마 한 시간 정도 됐을 겁니다.
2: Dozens passed by about an hour ago.
3: Okay, let's go and check them out.
1: 빨리 길을 비켜 통과시켜 주십시오.
0: 네,

0: 사진이나 많이 다는 것 같습니다.
1: 그거 인사관에 가서 물어봐. 사실 나도 보기에도 달라서 바꿔달라고 했는데 거절당했어. 어이없어.
2: 현우 이름 뭐야?
0: 박선호입니다.
2: 현우, 내가 증명해줘.
1: 돌아가서 인사관 오늘하고
2: 극장을 풀 거야.
0: 화내지 마십시오. 얼핏 버슨으로 닮는데 자식이 볼순으로 닮았습니다.
2: 아, 빨리 열어.
0: 안녕히 가십시오.
2: 그래, 간다.

0: 세워. 안쪽까지 타형통에 가능합니다. 옥강리까지 한 2km 남았습니다.
1: 모두 차에서 내려서 걸어간다. 마을 근처에 도착하면 도로를 피하고 숲을 통과해서 마을에 포위한다.
0: 예, 알겠습니다.

0: 당신 어떻게 들어오신 거예요? 빨리 들어오셔. 아니, 갑자기 왜 돌아오신 거예요?
1: 마침 여기는 지나가다 참이었어. 지원관 통지도도 인대산에 도착해서 내가 먼저 요격대 상황 알아보러 온 거요.
0: 아직 식사 전이시죠? 가서 밥 차려올게요.
1: 아니, 그게보다 우선 박아바이한테 얘기해서 지원관 통지대에게 따뜻한 밥이라도 대접해야겠어.
0: 알겠습니다. 애들이 많이 보고 싶죠? 당신이 너무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으셔서 애들이 많이 그리워해요.
1: 나도 많이 보고 싶으라 그래.

0: 박대회. 네. 기관총 간장에 남아 도로 입구를 봉쇄하고 나머지 대원들을 두 갈래로 나누어 산에 올라가 오거리로 보유한다.
1: 네, 알겠습니다. 기동대, 하늘!

0: 아무래도 이 마을 김새가 이상해. 전쟁 시기라 레신견이 부족해서 하루 두 개도 겨우 먹을 텐데 왜 이렇게 이런 시간에 마을 주민들이 밥을 지는 거지?
1: 혹시 빨치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마을에서는 군인을 보지 못했단 말이야. 아니면 누군가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일 수도 있고.
2: 어제 받은 정보로는 적군의 침투 부대가 전범 방어선을 넘어 잠입했다고 했는데, 설마 정보군을 맞이하는 건가?
1: 그렇게 빨리 올 수는 없습니다. 오는 길에 수많은 검문소랑 봉쇄선이 깔려있고 특히 삼천강을 건너는 데 쉽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북측 빨치산인 게 분명합니다.
0: 중군을 무섭게 보지 마. 놈들은 항상 모두 예선을 뒤엎는 부분에 제일 중요한 건 이 놈들이 여기에 왜 왔냐는 거야.
1: 그럼 지원 요청합니까?
0: 아니야. 일단 상황부터 파악하자. 군우편에 있는 사서대에 연락해서 마을 주민들이 대체 뭐 하는지 엄밀히 관찰하라고 전해.
1: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0: 是我们几个人关在主战的堡垒，지금우리쪽으로오고있는데박대위당장이저대에게은폐하고길을터주라고해저자들이어디로가는지확인해아그리고사서대에게당장이쪽으로오라고하고동시에사단에두개준대를요청해저사람들이가져가나무신하니만만치않다
1: 예알겠습니다은폐은폐
0: 가자
1: 네
2: 이방에그장군님과주영군들이인천올것같네
3: 그건군사비밀이라저도잘모릅니다
2: 그렇지주영군들이아무런이유도없이여기로오질않지
4: 바바이아들이보고싶죠아들이부대를이끌고돌아오길바라시죠
2: 그자네도그남편을기다리고있지않는가
4: 아야바이
5: 빨리뛰라내집안주영군동무들이식사마치겠어
6: 우리어머니밥하는게동무들이야
0: 다들조심하지나요

0: 사장님, 어떻게 할까요? 정명호와 좌측은 다 적군입니다. 측은 골짜기인데 후퇴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적들이 이미 포를 배치해놨어. 후퇴해도 사람은 일이 없어.
2: 그럼 뭡니까? 여기서 다 죽자 말씀이십니까?
3: 누가 쏘자고 그래?
1: 여기서 시간을 끌어. 나한테 방법이 있어. 그리고 지금 내가 도착할 거야.

0: 동조지 마. 네가 아는 사람이야. 선포해야 한다.
1: 알겠습니다.
2: 마르간.
1: 너.
2: 다른 영호가다.
1: 무장.
2: 老马, 我带一班去测验。
1: 好, 这儿交给我。
2: 一班, 跟我走。
1: 一班, 走。

0: 是不放心，梁同志，你们先走，往前走，我安排一下。好，侦察连的同志，
1: 走，
2: 跟我走，
1: 走，是，跟着。
2: 최종대동무이리와요대장동지
0: 마음이 안 놓입니다. 돌아가서 다시 배정하원을 찾아보시오.
2: 알겠습니다.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0: 좋습니다.
2: 네, 갑시다.
0: 가자.

0: 동물들도 오셨네요.
1: 기관 근동지들이 틀지 말할 것은 있을까?
2: 잡아둔 멧돼지랑 버섯이랑 먹이 버섯이 있습니다.
1: 아, 멧돼지! 남동지, 너는 等等, 他们要给你们做野猪肉吃.
3: 어, 不用. 生活容易暴露目标.
1: 放心吧, 他们都会不冒烟的做饭. 这里是我们一处秘密营地, 一年多了, 敌人从来没有发现. 你快安排你的部队休息, 晚上还有任务。